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사랑 잊지 말라 그래. Yeah, yeah. Citizen 술과 에너. 너 때문에 끊었던 담배 다시 너 때문에 물고 goes out to you. Goes out to you, baby.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그대여. 내 그대여.

시간 지나면 익숙함이 소리지는 맘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슝 보내버리자 오케이 너 지금 방금 웃었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말이 필요해 어딜 가든 네 생각에 오늘도 든든해 다만 늘어나는 내 욕심이 널 밀어내지 않게